0: California. Extreme energy drink.
1: 소체 번다 서스토마 하이 퀄리티가 소파로 퍼니저 차이요. 아우누호스 소파 합 네팔건.
2: 하릭 사만코 카리드마 1000 데키 20000 섬 맞춥. 10 데키 15 버스 섬코 워렌티 사티 프리 딜리버리 코 수비다 보니.
3: 아힐레 타마톰 빅니 페이레코 차.
1: 스탄 라자 쪽 라스티아 바리제 뱅코 아가리.
2: 선파카 산타나베 05 11 47
1: Sofa Hub Nepalganj.
2: Vishwasma number 1.
1: Quality ma sabai bhanda best.
4: Rang bahar, rang bahar.
5: Barger sangai upaharai upahar. Bumper ma Yamaha Razor.
4: Barger paint slate ghar rangaunu hos ra. Lucky draw marfat Yamaha Razor 125 scooter. Bumper upahar jitne mauka paunu hos.
5: Sathai 65 inch ko smart TV, refrigerator, washing machine lagayat 350 bhanda badi aakarshak upahar haru pani.
6: Ghar rangao, khushi badhao. Upahar jitne avasar pao.
4: Barger paints.
7: यो कृष्ण सार एफएम
8: 94 मेगाहर्ज कृष्ण सार जत्तिकै तेज